0: In a traditional wood-fired cauldron, the water from shike, a sweet fermented rice drink, acts as a base. Add the blended strawberries and slowly cook the mixture into a syrup.
1: 처음에 딸기우추장 만들어가지고 그 가족들한테 먼저 나눠줘봤어요. 근데 가족들 반응이 이게 무슨 고추장이야? 너무 단해?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맵게 한 것이